원나 못해 만나 원대 어루와 주이히히 주원나 원나 주마따라 주이히히 주오호호 주마따라 주주루 파모와이 갓징나 의미 후예 따기에

0: 에호키
1: 에호키
0: 기도
1: 기도
0: 마야
1: 마야
0: 캬
1: 캬
0: 브랴
1: 브랴
0: 괴
1: 괴
0: 에나
1: 에나
0: 하이
1: 하이
0: 오
1: 오
0: 다피리마테야
1: 다피리마테야
0: 다피리마테야
1: 다피리마테야
0: 다피리마테야